0: 멈춘도 럭미로리나 각시 베이비미라 마음 오만한 또로그니까 도바차문 네가 바꾸면 꼬누깡아 이삭깡헬 벨리키 안박상디 뭐냐 벌써 인디 모아코 마인토 가히발루 아코가 이깡 누가 빠마타이샤 루카나몬 각 이깡 누가 빠타이샤 우두두 이깡 그리 안티스카 방암 가방 할리트 마타 박종구의 동안 자나가 아는 거 지니야 빠따 와라 올로리나 이렇게 나 허기한 거 뭐 하던 거
1: 로리나!
2: 아, 살았다! 빠진 것이야! 빠진 것이야! 빠진 것이야! 빠진 것이야! 빠진 것이야!
1: 로리나!